0: SS 넘탐나 혼사로 브로머니 가로 등에 후감이 되거든 바 아카스바니 고하티 모하바후 포소네 라나이자든 롱젤리 아파다이다 비아이데오 하나선데 아글로노 포소서 하나 나오가타 송깃 비들레니 온드운디 봉바이 비나나문 니네베 롱젤리 아파다이다 비후 디닌능 손조이 나르자리야
1: 기비 기비오네 가세이 운데 운데 봉바이 비나나우문니 롱잘리 아팟 아이다 크나 송기레 프르니심 나우카다 송깃 비달로이니 프라이 시비나야르 쿨룸나이카우 능탕 머니심 바호라네 디네니 롱잘리 고토 아팟 코 무스리 오난토 쿠마르 보로 수준아이 네이베 한자 메테이즈 비키우나 라나이 자바이

0: 비나나 오늘님 뭔가 마물라이?
1: 아님 뭔가 전화시만 조절이.
0: 능 뭐 가람나 산등?
1: 아 도시에 공타오른 산등.
0: 대나이 오른 날세?
1: 시키리 비발 바리아 오바지 감리 시키리아 바항 비랑 비자이 산등 미니 쿠시그 산장 두코 그야 다하 그야 지문이 진가 그야. 비발바리아 문법 자세 시키리아 비자이 섭등 미니 그라 미니 나정 비발바리아 게레 나정 베시디 소마이정 그시 아즈버 그신나이 문라이정 시키리아 바항 비랑 비자이 섭등 신청
0: 비나나오 능니 뭔가 마문라이
2: 앙니 뭔가 조레나르 모이버러
0: 능마 칼람나 산등
2: 앙 등세 구가메테 콘노 산등
0: 데나이 콘노이사이